아주 쇼이 많아 지금. 야, 너는 지금 한테 오늘 지금 한테 성형 미뤄봐라. 오늘 지금 한테 하고 있어. 윌린 텔레폰 뚜드 윌린 텔레폰 블록해라면 뚜드 오이자 며시 다미오메 싸가 미뤄발라더데 며시 다미오메 싸가 미뤄발라더데 와디오메 싸가 미뤄발라더데